밑바닥이 평평한, 바닥이 납작한 배를 바지선이라고 합니다. 항만 내부나 하구처럼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배로 동력장치가 없죠. 뜰힘, 즉 부력이 좋은 짐배, 너럭배라고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지만 대신 속도는 빠르지 않은데요. 하지만 꼭 필요한 배가 바지선입니다.

느리고 평범한 배처럼 보이지만 바지선이 없다면 많은 물건과 사람들이 오가기 어렵겠죠. 마치 큰 강이나 바다 위에 놓인 작은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까운 거리일지라도 바지선이 있어야 서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빠르고 화려한 것들이 주목받지만 바지선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떠올려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Going Home, 리베라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바지선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납작하게 평평해서 빠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배에 물건을 싣고 또 누군가는 그 배를 통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들 말이죠. 오늘은 내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바지선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또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고요. 또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 떠올려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1: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호원 퀸텟, 호원 오중주, 호른 오중주, 이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 보내드렸습니다. 헤르만 바우의 호른, 그리고 게반트하우스 콰르텟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어제부터 시작된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위나 리더, 빈 가곡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619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쌍둥이 손주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아가들 마음에 드나 봅니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오셨는데, 아유, 사진에서 눈이 떨어지질 않네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니까 정말 하트 뿅뿅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발페이 오페라 보헤미안 걸 가운데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발페이 오페라 보헤미안 걸 가운데 나는 대리석 궁전에서 사는 꿈을 꾸었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7322번님 사연인데요. 하이요. 시드니 여행 오자마자 듣네요. 어찌나 듣고 싶었던지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시드니 가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도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3010번님, 클래식이나 가곡은 잘 모르지만 라디오를 켭니다. 제 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긴 경북 칠곡입니다 하셨어요. 아, 멀리 경북 칠곡에서 보내오셨습니다. 잘 모르셔도 귀에 잘 맞는 것 같으시면요,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통해서 또 클래식 만나시면 되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붉은 아이콘으로 비를 예고했지만 창밖 하늘은 멀쩡해 보였다. 나는 빈손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보슬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설마 했던 비는 제법 굵은 빗방울이 되어 공중을 가득 채웠다. 우산을 챙겨 나온 사람들은 여유롭게 펼쳐들었지만 내 머리카락은 금세 젖고 어깨 위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비어있는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넣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순간 정수리를 스치던 차가운 감촉이 멈췄다. 짙은색 우산 하나가 내 머리 위를 조용히 덮고 있었다. 옆을 보니 낯선 분이 살짝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이고 계셨다. 저 감사합니다. 쑥스러운 인사에 그분은 가벼운 목례로 답을 대신하였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 당연한 세상이라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던 내게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다가온 배려였다. 습하고 축축하던 출근길 풍경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회색빛 구름 너머 숨겨져 있던 무지개가 환하게 얼굴을 내민 듯했다. 빗줄기에 씻겨 내려갈 뻔했던 하루의 시작은 이름 모를 이가 건넨 작은 우산 덕분에 따뜻한 감동으로 채워졌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낸폴카, 빌리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황효의 책 쑥스럽지만 나는 내가 좋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우산을 쓱 하고 씌워준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가 글에 안 나와 있네요. 남자였으면 이건 배려가 아니라 약간 플러팅인데 말이죠. 아주 그 멜로드라마 로코의 약간 클리셰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은 아니겠죠. 배려겠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말없이 쓱 내 쪽으로 기울어진 우산. 그 순간 참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난감할까요? 그렇게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뭐 험하다 해도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6327번님 사연 보내오셨네요. 새벽같이 서울에서 출발해 설악산 대청봉으로 가는데 통제돼서 오전 중에 풀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코스 변경해서 가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일상이죠. 정원님 목소리와 함께해서 가는 시간 지겹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계획대로 되는 게 참 없어요. 그렇지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살죠. 그렇지만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받아들이려는 자세 꼭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또 보너스 같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시면 좋겠고. 자, 이어지는 곡은 주페이 오페레타 경기병 가운데 서곡 보내드립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프란츠 주페의 오페레타 경기병 가운데 서곡 보내드렸습니다. 주빈 메타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곡은요. Denk dir die Welt wie ein Blumenstrauß. 우리말로 하면 세상이 한아름의 꽃다발이라고 생각해봐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제목 참 예쁘죠? 이 곡은 위너리츠의 작곡가 한스 토이플의 작품인데요. 제목부터가 참 정겹고 낙천적입니다. 세상을 꽃다발에 비유한다는 건 어쩌면 빈 사람들다운 발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삶이 늘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을

좀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싶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빈 사람들의 특유의 정신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너리트라는 장르의 매력도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창한 영웅담이나 뭐 심오한 철학 대신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사랑, 우정, 또 소소한 행복을 노래한다는 점이죠. 자, 오늘도 분덜리히의 목소리를 통해 빈 사람들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행복 한번 만나볼까요? 한스 토이플의 Denk dir die Welt wie ein Blumenstrauß. 세상이 한아름의 꽃다발이라고 생각해봐.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Wiener Lieder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곡 Denktia die Welt wie ein Blumenstrauß 세상이 꽃다발이라고 생각해봐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아마 이 앨범 다 듣고 나시면 이 Wiener Lieder에 푹 빠지실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매일매일 아주 향수에 흠뻑 젖습니다. 4536번님 사연 주셨습니다. 과소비 쇼핑 중입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 중 하나죠. 구경하는 재미, 모든 것이 다 있는 다 땡땡에서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거기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래요. 거기가 워낙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과소비하게 되는데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쇼핑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가운데 알렉으로 보내드릴게요. 보니파치오 비앙키와 알렉산드로 피트렐리의 만돌린 그리고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가운데 알렉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니파치오 비앙키 그리고 알렉산드로 피트렐리의 만돌린 그리고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주연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델라모레 논시사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랑 포레스텔라의 노래 그리고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델라모레 논시사,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랑, 그리고 포레스텔라의 노래였고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하기 하면 하하이.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7: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6: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8: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에드워드 엘가의 님로드 준비했습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 셀러스
7: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8: 구스 팔로 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 팔로 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홍난파곡 옛동산에 올라 바리톤 최현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

0: 가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관절 연구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 7월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김세일, 강남 합창단, 또 이탐구가 주연은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앤더슨의 썰매 타기,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곡 첫사랑, 마중 등을 들려주죠.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광현 지휘의 오케스트라 M,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하죠.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이자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 무대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해외 유수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뜻깊은 무대죠. 3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뛰어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참여하는데요. 7월 10일 금요일, 11일 토요일 이천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D단조 가운데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 들었습니다. 칼뱀이 지휘하는 위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슈타츠오팝 창단의 연주였습니다. 7033번님 사연입니다. 매일 좋은 음악 감사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딸이 집에 온다고 하네요. 일주일 간격으로 예쁜 아가들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5개월이에요. 올해 안에 두 손주의 할머니가 된답니다 하셨어요. 아유, 또 어떻게 딸 둘이 일주일 간격으로 그렇게 아기를 갖죠. 정말 특별한 일이네요. 나중에 그 두 아이는 또 아주아주 사이좋은 친구처럼 사촌 형제일지 자매일지 남매일지 좋은 사이로 지낼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문호 9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아, 제가 너무 기다렸던 음악입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음악입니다.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오프스 9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한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652번님 사연인데요. 아침에 일어나 러닝하고 한강변 나무 그늘에 앉아 시원한 커피 한 모금과 듣는 음악.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런 게 행복이죠. 사실 정말 소중한 확실한 행복인가요? 소확행이 소소하고인가요? 아,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런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사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주연한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그리고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947번님 사연입니다. 공연 나들이 가려고 일찍 일어나 가족들 먹을 반찬들 해놓고 나갈 준비합니다. 먼 길 가는 만큼 마음 가득 행복 담아 오려고요. 별일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공연 나들이 참 좋습니다. 또 가시려면은 또 가족들에게 다 챙겨놓고 가시는군요. 아유 참, 네, 어렵게 가시는 만큼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동 많이 받고 오시길. 자, 이어지는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오프 18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보내드립니다.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문호 18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레이프 오베안스네스의 피아노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731번님 사연입니다. 과거 바이올린을 전공하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지금은 전공자로서의 행보를 멈추고 음악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아기 이유식 먹이면서 클래식 들으니 행복합니다. 은찬아 클래식 많이 듣고 똑똑해지자,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바이올린을 전공하셨군요. 또 음악 교사로 재직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은찬이는 음악 좋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클래식 많이 듣고 똑똑하고 또 감성적인 그런 아이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요. 자, 이어지는 곡은 멘델손의 프릴링 슬리트 듣겠습니다. 봄 노래,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와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멘델슨의 봄노래 프리링 슬리트 함께 들었습니다. 오프 34의 3번이었고요.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와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칼로스 가르델의 탱고죠. 보로나 카베짜 간발의 차이 보내드릴게요.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Carlos Gardel의 간발의 차이, 보루나 카베짜,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간장.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

0: 전해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8: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의 1812 서곡 피날레를 발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지 웰던이 주연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게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광장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시네마 천국의 마을 사람들은 어느 여름밤 광장에 모여 영화를 보며 추억을 만들고요. 로마의 휴일에서 N공주는 스페인 광장을 거닐며 광장의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누리죠. 그런가 하면 레미제라블이나 헝거게임처럼 광장은 자유를 외치는 뜨거운 함성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남아공과 경기를 펼치는 이 순간 광장에서 뜨겁게 대한민국을 외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광장이 아닐까 싶어요. 어디 계시든 좋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한 추억은 오래오래 간직하기로 해요. 마음과 마음을 이으며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은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였습니다. 영화 독전의 예고편에 쓰였죠. 여러분 어떡해요. 북중미 월드컵 32강을 향한 마지막 관문. 두둥두둥. 제가 지금 여러분 짜증나게 하는 건 아니죠? 짜증나시면 안 돼요. 우린 하나라고요. 남아공과의 경기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죠. 우리 영음 씨들 두근두근 축구 보랴 방송 들으랴 바쁘실 텐데요. 네, 전반까지는 0-0. 지금 현재. 그쵸? 아, 시원하게 골이 터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쵸?

0: 당장에 응원하면 또 반전이 펼쳐져 대승할지도. 축복복 동행님.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응원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파라파라 댄스도 쳐야 될까요? 어떻게? 영화사랑님. 우리 최영음도 축구도 화이팅입니다. 한 골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1-0 승리를 바라며 응원해요. 초록색 웃음님. 맞아요. 여러분들의 긍정의 언어들이 승리를 이루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부정적인 의견을 잃지 않을 거예요. 태극전사 화이팅! 대배우 최강희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응원하는 마음 안고 저는 체험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축구를 잘 몰라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7761님. 네. 마음만 가지고 여기 붙어 계세요. 함께하는 오늘이 더 특별해질 수 있게 이벤트도 준비해봤어요. 최종 스코어 예측도 해보고 사랑과 격려의 응원 멘트도 진짜 많이 보내주세요. 저 강디가 이쁜 말, 이쁜 응원, 네, 강력한 응원에 네, 에너지를 쏴주신 분들께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근데 좋은 BGM이 되셨을까요? 보헤미안 랩소디 중에서 퀸의 We Are The Champions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슈퍼맨 테마였습니다. 이번에 슈퍼걸도 개봉을 했잖아요. 기대되더라고요. 참고로 슈퍼걸은 슈퍼맨의 사촌 여동생이래요, 여러분. 네. 딸기산도님, 내 눈엔 축구, 내 귀엔 강디 하셨습니다. 지금 길에 그리고 차가 하나도 없대요. 강변북로가 뻥 뚫려 있다고 조윤주님이 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비0702님, 강희님 같이 응원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초록색 웃음님, 집에서 경기 보며 청취 중인데 창밖에서 대한민국 함성이 들려오네요. 여기가 곧 광장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온맘 다해서 응원해 보아요. 오늘 이기면 32강 확정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확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텅 빈 마음님. 골을 넣는 순간보다 다시 일어나 뛰는 순간이 더 멋진 게 축구라고 생각해요. 선수들의 모든 시간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드라마 같아요. 아까 We Are The Champions가 딱 흐르면서 선수들 움직임을 보는데요. 정말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힘이 되어줄게님. 화끈하게 승리 2-0 예상합니다. 하셨습니다. 꼭 승리해서 다음 라운드 진출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요. 2-0으로 우승을 한다면 이신영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6450님 보석 같은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 다해주세요. 큰엄마 마음으로 응원해요. 우리 아들들 모두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엄마도 아니고 큰엄마 마음이래요. 우리 김사우님, 전 미래에서 왔습니다. 2-0으로 이깁니다. 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김사우님. 2-0으로 이기면 김사우님께도 시원한 아이스크림 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골, 최종 스코어 예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2-0으로 이긴다, 1-0으로 이긴다가 제일 많네요. 4204님 강디 중계 보며 라디오 듣고 있네요. 2-0 승리요 대한민국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긴장되는데 열심히 응원할 수 있도록 음악 들을까요? 플래시댄스 중에서 아이린카라 플래시댄스 마러필링 듣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곡은 어떠셨어요? 축구 경기 보시

0: We are together now. 지금부터 함께 영화 음악.
1: 최강희의 영화 음악.
2: 네가 좋아. 네가
1: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2: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1: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여러분, 네, 들으신 곡은 마션 중에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네, 였습니다. 우린 괜찮죠? 네. 북중미 월드컵 32강을 향한 마지막 관문 함께하는 오늘이 더 특별해질 수 있게 네 최영음에서 이벤트를 준비하여 최종 스코어도 예측해보고 이렇게 사랑과 격려의 응원 멘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우선 네, 조원생님 네가 좋아하셨는데요. 네, 저도요. 네. 네, 물물물님. 괜찮아요. 우리 체코전 기억하죠? 2대1로 역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나비0702님. 결국엔 이길 거예요. 캡틴 코리아님. 역전 가자. 30분이나 남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응원 열심히 하시라고. 그쵸? 8384님.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 끝까지 응원합니다. 아자 하셨는데요. 음악 띄워드릴게요. 경기에 집중하시고 응원 열심히 하시라고 가슴 뜨거워지는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중에서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띄우겠습니다.

네, 여러분. 엄청 조마조마했네요. 방금 들으신 곡은 빅히어로 중에서 프라우드보이 임모탈스였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F1 더 무비 F1이었습니다. 네. 문득 지금 밖에서 네. 이수영 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상상이 되네요. 네, 저번 멕시코 경기 때 저희 그 경기 끝나고 방송 끝나고 나가보니까 이수영 님이 마치 흔들의자처럼 흔들면서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너무 신선했는데 아 끝났나요? 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든든했답니다. 네, 열 응원팀 부럽지 않았어요. 네. 아이구야, 구사구이님 사진 보내주셨는데 유치원인가 봐요. 우리 애기들이 다 같이 TV 앞에서 응원하고 있네요. 아, 너무 귀엽네요. 3826님, 축구 좋아하는 직원들 위해 오전 시간 예약 안 잡았습니다. 지금 차량 정비 휴게실에서 맘 졸이며 보고 있을 텐데 우리 끝까지 다 같이 응원해요 하셨네요. 배려 많은 사장님이시네요. 2166님. 전반전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우리 선수들 믿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본때를 보여줘. 남은 시간 골대를 찢어버리자. 대한민국 화이팅 하셨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Bring It On 중에서 Bewitched 미키.

0: 똑똑똑 똑똑똑 꿀문 열리나요? 초록색 웃음님 꿀문 열린다. 네, 참치교육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사연이 너무 재밌는데요. 영화 시동에서 마동석이 깜찍하게 추던 트와이스의 낙낙 신청이요. 32강으로 가는 물에 문에 노크 똑똑 하셨습니다. 시동 중에서 트와이스의 낙낙 들으셨습니다. 최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0: 미터 제작 규석.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몰을 주목하라.
10: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9: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재난 안전화 스타젠.
1: 여러분, 오늘 최강의 영화 음악 끝곡입니다. 틴 스피릿의 아울시티, 칼리 레젭슨이 함께한 쿨타임 듣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화이팅입니다. 네? 아, 아울, 네. 틴, 아, 쿨타임 아니고 굿타임. 네, 굿타임 띄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이럴 때 또 길을 찾아보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죠. 묵묵히 버텨내고 성실하게 몫을 해냈다면 그걸로 됐다 하고 싶지만 사실 그런 마음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믿어보자고요. 기다리면 기회는 꼭 올 거라고요. 응원하느라 뺀 힘 우리 다시 충전시켜봐야죠. 좀 마음이 무겁더라도 오늘 이 하루를 잘 데리고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힘!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우리 선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다들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예, 했지만은, 아, 혼자 집에서 청소하며 축구 봤는데 결과는 아쉽고 속상하지만 힘내볼게요. 하루 종일 굶었는데 입맛도 없어요. 하루 종일이라고 하기엔 지금 오전, 이제 오후로 넘어간 12시긴 한데, 0477님. 자,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에게 완전 끝은 아니에요. 오늘 6.25죠.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조상님들이 또, 예, 군인들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완전히 밀렸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켰듯이 우리의 축구도

0: 밀릴 대로 밀린 것 같지만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어쨌든 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예. 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나? 아무튼 시간에 우리에게 행운이 올 것을 기도하며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신승훈 날 울리지마 도윤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더 필름 괜찮아. 싱이맘님이 너무 간절한 마음에 인천 상륙 작전까지 후후후후. 오늘은 6.25이니까 또 우리가 축구도 참 중요하지만 나라가 없으면 뭐 저기 대표 선수 달고 축구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도 상기시키고 또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까지 우리가 몰렸어도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랬어도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참 안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살면서 저도. 근데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나의 일을 열심히 해봤어요. 축구도 그렇고 뭐 인생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래. 힘을 내서 제가 우울해요. 우울했는데 수영 씨 때문에 힘나요. 563화는 제가 우울하니까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려고 그래야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울해 계신데 저도 졌어요 졌어 됐어 오늘 뭔 방송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라도 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야죠.
1: 저는 마음을 비우고 남편 생일상 준비하고 이슈 미역국 끼리고 잡채하고 호박전에 좋아하는 옛날 소시지 부침까지 화난 남편만 달래줘야지.
0: 잘 되지 않으십니까? 잘 되지 않으시가. 그래. 또 누군가는 뒤에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좀 힘들어도 등 토닥여주고 그렇게 해야 또 뭐가 돌아가도 돌아가죠. 그쵸? 12시에 만납시다. 여러분의 등을 토닥여 드릴게요.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하둥이 엄마님이 신나는 노래로 흔들어 제끼며 기분 전환합시다. 이요 좋았어요. 거북이의 어깨 쫙 욜로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코요테 디스코왕.

0K 데이식스의 0K 다시 돌아온 계절 8583님 요즘에 인기 드라마 멋진 신세계 OST래요. 이클립스의 소나기 5802님의 신청곡까지 들으셨어요. 4590님이 지방으로 전근 갔다가 6년 6개월 만에 다시 제2의 고향인 김포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CBS 주파수도 안 잡히고 아 폰데이터 불안정에서의 필행이 잘 안 돼. 그거는 폰데이터가 불안정하다는 말은 주파수 그 저기 뭐야 뭐지? 그거 저기 짝대기 이렇게 땡땡땡 걸려져 있는 걸 그걸 뭐라 그러지? 와이파이 말고 그거 무슨 5G니 LED니 뭐 LED는 뭐야? LTE 어 아우 이렇게 이름이 다 비슷하냐? 응? 전설의 고향이니 암튼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랬나? 아 그래요. 포기하고 못 듣고 있었는데 올라오자마자 바로 앱 실행하니까 와 아직 방송 중이시라.

0: 얼마나 반갑던지요.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내가 아, 나 진짜 6년 6개월이나 못 듣다가 에이, 그만뒀을 수도 있겠지? 잘렸을 수도 있겠지? 딱 틀었어. 나와. 이수영 목소리가 나와. 반가우실 것 같아요. 커피 착한잔 드시고 그동안 세상 소식 못 접해서 얼마나 갑갑했대요, 그래? 커피를 한잔 드릴 테니까 이제는 빵빵하게 잘 들으시고 음악들도 많이 많이 들으시고요. 슈가님 동창들과 함께 점심 먹으며 회포 푸는데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고 온 친구가 한국 와서 셔플 댄스 오늘 왜 이러니? 셔틀 버스 아니고요. 셔틀 댄스. 아니 잠깐만. 셔플 댄스. 셔틀 댄스. 아무튼 그거요. 발 앞뒤로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그래, 이거 저기 초전조 도체 댄스의 반대잖아. 아무튼 셔틀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음악만 있으면은 우리들 앞에서 선보이겠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두곡 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5996님이 케이트로 세계화의 문을 연 대성 노래, 미국 코첼라 무대에서 보여준 그 노래, 대성, 날바 귀순, 카라, 스텝.

0: 원더걸스의 텔미 들으셨어요. 아까 친구가 셔플댄스 그거 춘다고 사진 못 찍게 해요. 아니, 그걸 찍게 하겠냐고요. 근데 다리 쪽만 찍으면 안 되나? 3개월 배웠다는데 얼마나 잘 추는지 저도 배워볼까요? 아, 같이 다녀보세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8: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

0: 실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IMC.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솔리드 이제 그만 화 풀어요. 2452님의 신청곡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면
1: 비욘드 비타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성원 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성원 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6: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5: 디자인도 예쁜데?
6: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7: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플러스 멀티탭.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엑소의 으르렁. 참, 똥파리 하나가 출연했어요. 지금 파리채에 이거 전기 파리채에 이거 뭐야 배터리 넣어갖고 잡으고 있는데 또 도망갔거든요. 넌 암튼 오늘 안에 내가 잡을 거야.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야, 일로 와!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0: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링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링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PD님의 찰떡 같은 선곡 에픽하이의 Fly, Fly to the Sky. 아 얘가 얼른 날아갔나 봐. 이런 시어블러브. 응? 들었고요. 트와이스 알콜 프리. 분명히 저에게 한 대 맞고 날개가 치명타를 입었거나 다리 한 짝이 치명타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아까는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안 나타나고 지금 요거 알아듣고 저거 이수영 저거 독한 거 저거 나가면 내가 출연해야지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 안 둬. 실시간 파리 잡는 방송이라니 파리도 열매를 놓아주네요. 초코 쿠키칩님. 아니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나오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여름 되면 꼭 파리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똥 파리가. 어디 구석탱이에 누워있는 그런 것 같아. 예. 편하게 쉬고 있는 것 같아. 가만 안 둬. 왜 숨이 차나 했음. 1296. 그 저기 여러분 그 어플 레인보우 어플에 사진 거기에 올려놨어요. 어저께는 그 꾀꼬리 낸시 리로 꾀꼬리 사진 올렸고 오늘은 윔블던 파리잡기 대회에 선수 마냥 아주 결의에 찬 모습으로 사진 찍었는데 꾀꼬리 사진 게시판에 올린 거 봤는데 제 눈엔 꾀꼬리보다 수영 씨의 운동화가 제 거랑 똑같아서 눈이 띄용. 어제 운동화? 어제 나 뭐 신었더라? 축구 진 거 파리한테 분풀이 하시는 듯 재미져. 1379님. 어제 뭐 신... 아 그거 제일 많이 신는 거 저도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여름 신발로 신고 있어요. 핑크 공주님 잡았어요? 아니요. 얘네들 은근 빠르던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파리를 잡다가 스튜디오를 부술 뻔했어요. 파리는 못 잡고 저도 보면은 꼭 잡아야 해요. 수영님 파이팅. 감사해요 핑크 공주님.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 잡기를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오늘 내로 못 잡더라도 이번 주 내로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너 한번 해보자. 세븐틴 손오공 오해피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와이즈 캐럭터 프리스타일 와이를 비가 잠시 왔었나 봐요. 황반장님도 캔디님도 비가 온다고 신청해 주셨는데 사실 뭐 비가 오든지 말든지 이 노래는 잘 어울려요. 긱스 소유 오피셜리 미싱 유투까지 들으셨어요. 일로 와 일로 와 하시던 수영씨

소리 듣고 접속한. 아니요, 황 반장님 부른 게 아니라. 파리 너 일로 와. 수영 DJ 텐션 역시 나이스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얘가 완전 숨었어요. 맞고 죽었나? 사실 제가 정신을 잃었고요. 그 게시판에 사진 레인보우 게시판이랑 우리 열만 홈페이지에 사진을 윈블던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 테니스 코트까지 다녀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진 올려놨어요. 안 그래도 사진 봤는데 혹시 팔길이 늘렸어요? 팔길이가 은하철도 999 메텔 팔길이라고 도윤님이. 팔이 길어 보였나? 뭘 늘려요 늘리긴. 팔을 뻗지도 않았는데 원래가 팔이 길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반찬도 먹을 수가 있어요. 2706님 수용씨 너무 좋은 노래가 나와서 계속 밖으로 못 나가겠어요. 다땡소에서 물건 고르며 구석에서 흔들고 있어요. 아 이미 나왔는데 다땡소에 가서 못 나오신다 이 얘기군요. 한 바퀴 더 돌아요. 왜냐면 또 좋은 노래가 나와. 큰일 났네. 아 탕진각이네. 9006번님이 신청하신 김건모 사랑이 떠나가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7: 노무법인 폐.
6: 1544-7575.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0: 시원해.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5: 경동 나비엔.
1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8: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9: 오늘 끝곡 브라운 아이드 소울 마이 에브리띵 듣고요. 파리 못 잡은 채로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어.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0: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한한 마이클 잭슨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그때 다시 한번 공연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통일해도 그의 공연을 볼 수가 없네요. 1958년 8월 29일에 태어나서 2009년 6월 26일에 5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은 위대한 아티스트였지만 온갖 음해와 루머로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습니다. 이제는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험담하고 이용하고 괴롭혔던 사람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0: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노래 Off the Wall이었습니다. 호레노치님이 아 오프닝에 정말 어울리는 선곡인데요. 저는 스릴러 앨범보다 이 Off the Wall 앨범을 더 많이 들었어요. 세련된 곡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렇죠. Off the Wall 이 앨범 때문에 덕분에 사실 마이클 잭슨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 뭐라 그럴까 강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릴러로 또 한 번에 이제 결국은 이제 확정짓다 그럴까 팝의 황제로 그냥 탁 등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그러나 시작점은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잭슨스 시절에도 좋은 음악들 많은데요. 이 Off the Wall이 퀸시 존스의 프로듀싱에 의해서 정말 세련되고 멋지고 대중적이고 이런 앨범으로 탄생을 했죠. 아, 너무 일찍 참 얘기를 꺼내면은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최고의 대중성과 최고의 음악성을 자랑했던 마이클 잭슨 6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모하면서 오늘 첫 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Off the Wall 함께 들었습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 저 금기사항 하나 있습니다. 축구 얘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터질 뻔했습니다. 네, 오늘 금기사항입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0: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숨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0: 지친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데뷔 깁슨의 Electric Youth에 이어서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그리고 Gloria Estefan의 Turn the Beat Around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516번으로 70여일 동안 아들 네 집에 가서 쉬고 여행하고 왔어요. 캘리포니아 얼바인. 여행 중 마이클 잭슨 마지막 거주했던 집도 코스에 있었고요. 할리우드 거리에 있는 유명 연예인 손도장 있는 곳도 가볼까요? 그래서 저도 65이지만 가이드 설명 듣고 나니까 마이클 잭슨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집에 온 지 2주째인데 힘들었나 봐요. 네, 폐렴 진단 받고 좀 쉬고 있어요. 마이클 잭슨 얘기가 나와서 귀가 쫑긋. 네.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헐리우드예요? 헐리우드 가면은 마이클 잭슨 요 손도장 이런 거 있나 보죠? 아, 한번 가보고 싶네. 유명한 그 저 배우들 손도장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배우들도 있을걸요 아마 거기? 그 뭐 이병헌 씨나 안성기 씨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음악을 계속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위안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키터 데이비스의 He Says the Same Things to Me 그리고 브랜다 리의 If You Love Me.

작년 9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심각하고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죠. 제가 조용히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이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동료 상국 씨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던 상국 씨였기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상국 씨는 본격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사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었지만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원은 점점 줄어들었고 상국 씨의 형편도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사 사람들끼리 마음을 조금씩 모아서 상국 씨를 도와주는 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고 그 다음 날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남편과 동료들은 상국 씨를 만났는데 상국 씨가 고마워서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병원에 가기 전에 상국 씨한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 병을 겪어도 건강하게 회복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들은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 절대 희망을 놓지 말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회사에서는 상국 씨를 위해서 모금함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조금씩 마음을 채워서 상국 씨의 치료비를 돕기로 한 거죠. 남편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따뜻한 불씨가 회사 전체를 밝히는 큰 사랑으로 이어져서 저도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오른답니다. 저는 상국 씨가 건강을 되찾아서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길에 지금처럼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상국 씨가 훌훌 털고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Northern Lights의 Tears Are Not Enough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원래 We Are The World를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첫 곡으로 마이클 잭슨 노래가 나가가지고요. 그 반대편에 그러니까 B면 타이틀곡으로 캐나다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Tears Are Not Enough 함께 들었습니다. 여기 캐나다 뮤지션 고든 라이트풋도 있고 앤 머레이도 있고 댄 힐도 있고 닐 영도 있고 브라이언 아담스도 있고 코리 하트도 있고 러쉬의 제디리 게디린가? 예, 하여튼 그렇고요. 저 러버보이의 마이클 루노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익명을 요구하셔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기원하고 또 바라고 하는 그 완벽한 회복 꼭 기원하고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거 늘 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숙이 님이 아 좋은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꼭 완치되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 힘들겠지만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그 끈을 놓는 순간 근데 그 무슨 병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끈을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만의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노래 이어집니다. FR 데이비드 I Need You 보니엠의 Belfast.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2: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비로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카일리 미노그와 제이슨 도노반이 함께 부른 노래 Especially For You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황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빌리 오션의 노래 Get Out of My Dreams, Get Into My Car까지 아까지가 아니라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락가락 네, 자꾸 합니다. 4686번으로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시험 대비 기간 중인데 너무 지쳐서 힐링이 필요하다니까 친구가 추천해줘서 듣게 됐어요. 말 많이 하는 직업이라 평소에는 말 잘 안 하는데 기분 좋은 목소리 들으면서 몰아치는 수업 전에 잠시 힐링이 되는 시간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원 강사. 말 많이 하는 직업이라 그 저 성대도 아주 힘들죠. 성대 결절 걸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 지인 중에 그 정신과 의사가 주변에 좀 많아요. 왜 그럴까? 하여튼 정신과 의사들이 많아요. 아, 지인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자기는 아니 그분이 평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모이면은 말씀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아, 형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랬더니 야, 나는 하루 종일 말 들어주는 사람이야. 나도 말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안 하고 말을 들어주는 직업은 이제 끝나면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은 또 끝나면은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참 반대급부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오디오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비주얼 이런 사진이나 영화 뭐 이런 거 카메라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작업하시는 분들 있죠.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이런 거 뭐 또 사진 하시고 막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음악을 그렇게 좋아해요. 오디오 쪽에 또 관심이 많다고요. 그래서 오디오 시스템도 막 좋은 거 갖다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 학원 강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도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0: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1: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2: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1: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미래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퀴어.

Jennifer Lopez, On the Floor, 그리고 SOP의 Cruel Summer, 그리고 Ricky Martin의 노래 She Bang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출연.

홍천님도 저도 회사 전화로 주문받고 문의 전화 많이 받으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말안 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말을 거의 안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예전에 코미디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셨대요. 예, 막 남들 웃기고 막 그런 분들이 집에 들어가면은 엄청 엄하고 권위적인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뭔가를 갈망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제라 졸링의 Everlasting Love에 이어서 뉴튼 패밀리의 Love is Magic까지 두 곡입니다.

시스템의 매직 심포니에 이어서 CC 캐치의 노래 Like a Hurricane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신마마님이 10년 동안 채널 고정하고 듣기만 하다가 채팅 참여합니다. 그러셨어요. 잘 오셨어요. 예. 참여하시고 소통하시고 이게 좋죠. 조이님이 CC 캐치 누나 영원한 이상형 여자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 생긴 건 잘 몰라요. 어떻게 노래는 좋은데. 예. 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봐야 되겠네. 예. 자, 노래 이어집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홈을 신청하셨어요. 문경 도련님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아미고님도 역시 마이클 부블레의 차분한 노래 홈 듣고 싶어요. 그러셨습니다. 예. 그렇죠. 뭐 차분한 노래를 들으면은 좀 분노가 좀 가라앉지 않겠어요. 아, 얘기하지 말아야지. 마이클 부블레의 홈, 슈나이어 트웨인의 From This Moment On.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8: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끝곡은 잉글버트 퍼딩크 노래입니다. The Last Words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0: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프랑스 피소스는 무려 44.3도까지 치솟았고 변전소 과열로 6만 8천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해요.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도 일찍 문을 닫는다는데 스페인도 40도를 넘나들면서 유럽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는 30도 아래를 밑도는 기온이죠. 뜻하지 않은 상쾌한 날씨. 우리도 곧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겠지만 오늘은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그 만수루 부럽지 않게 팍팍 즐겨보자고요.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송골매 세상 만사였습니다. 그러게요. 유럽이 정말 펄펄 끓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30도 아래를 밑도는 기온. 아, 얼마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상영 씨가요. 날씨는 시원한데 속은 부글부글 타오릅니다. 예, 왜 타오르는지는 뭐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 되겠냐마는 그래도 조금 답답한 그 이유 뭐 얘기 더 안 할랍니다. 정은희 씨, 오늘은 선선해서 좋아요라고 글 주셨네요. 맞습니다. 선선한 오후 음악 듣기에도 아주 좋은 오후예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역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역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서울.

신해철 씨의 노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조정희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도시의 그림자 이 어둠의 이 슬픔. 한진영 씨가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해요.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약간 흐린 듯한 오후. 자, 어떤 음악이든 오늘 이 상황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잘 어울릴 거예요. 윤미옥 씨, 우리 막내 아들 스페인에 있는데요. 덥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무실 시원하니까 전부 도시락 싸와서 먹고 밖에는 안 나간대요. 그쵸,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인이 한 40도가 40도를 넘나든다는 이런 날씨. 윤미옥 씨 아드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그 사연들 중에서 베스트 사연 이번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해서요. 선정되신 한 분께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진, 류금덕 함께 부르는 노래죠.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이상은 언젠가는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예요. 132번째 만남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진선 씨가 주셨는데요. 사연 내일 야구장 가시나 봐요. 잠실구장이 멀지 않아서 퇴근 후에도 경기 관람이 가능해서 너무 좋아요. 저 이래 봬도 승리 요정이에요. 내가 가면 내가 직관을 하면 꼭 이긴다. 이런 승리 요정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요. 어떤 팀을 응원하시는 건가요? 잠실구장 쓰는 팀이 둘이라 뭐 또 원정팀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요. 승리 요정 꼭 되셔야죠. 김성윤 씨 그리고 248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솔개 트리오 아직도 못다한 사랑.

마리아 김아중의 노래였습니다. 이영규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곽동진 씨의 신청곡 김수철 씨의 내일이었습니다. 0875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우리 어머님 이야기예요. 엄마가 미용실 가는 날이었는데요. 나중에 원장님이 하소연을 하셨어요. 아,

아침 10시가 오픈인데 엄마는 7시 반부터 기다리셨나 봐요. 원장님한테 늦었다고 혼을 내셨다고. 10시 오픈이라고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셨대요. 그래도 그 몇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0875님의 어머니는 계속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뭐 살다가 이렇게 잠깐 깜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자, 괜히 혼나신 원장님도 기분 푸시고요. 1214번 남편이 택배기사인데 여름만 되면 수척해지는 게 눈에 띄게 보여요. 걱정이 많습니다. 딱 오늘처럼만 시원한 날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주위에 택배기사 분도 계신데 그분도 보니까 몇 달 만에 몸무게가 쑥 빠졌더라고요. 예. 아무튼 우리 택배기사님들 고맙습니다. 1821번 부러우면 지는 거라 했는데요. 저 완전히 졌어요. 사촌 조카가 다음 주에 파리 여행을 간대요. 아 이게 부러워서. 저는 파리에 친구도 있는데 못 간답니다. 12시간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서 못 가요. 너무 촌스럽죠? 아니에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뭐 12시간 뭐 14시간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DJ도 이렇게 12시간 비행기 타는 곳 가게 되면 웬만하면 안 가요. 너무 힘들어. 그 공항에서의 이 시스템에 따라가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요. 그래서 저도 안 가요. 1821님. 예.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7326번으로 주신 신청곡 손현이 이름 없는 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고병희 씨의 흐린 날의 오후. 딱 오늘이네요. 김명옥 씨, 정은희 씨, 이현숙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정혜선씨가 신청하신 노래 준비합니다. 장현철 씨의 노래죠. 걸어서 하늘까지.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서!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0: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은요,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였습니다. 자, 2부가 시작됐어요. 아직도 바람이 솔솔 불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뭐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흐린데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5: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미옥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희연 선생님이에요.

제가 찾고 싶은 분은 1995년경 울산에 있는 명덕 여중에서 근무하셨던 김희연 선생님입니다. 나이는 66년 혹은 67년생일 거예요. 선생님은 한문 과목을 가르치셨고 당시 서울과 울산을 오가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김희연 선생님도 저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희연 선생님이 저를 언니처럼 챙겨주곤 했어요. 저도 김희연 선생님 많이 의지하고 좋아했고요. 어느 해인가는 같이 김치를 담갔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김희연 선생님이 가족을 위해 샤표를 내고 서울로 올라가셨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경기도로 올라오고 보니 김희연 선생님이 더욱 보고 싶네요. 그리운 희연 선생님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산울림 너의 의미. 1995년경 울산에 있는 명덕여중에서 근무하셨던 김희연 선생님,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십니까?

9390로 이렇게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3490번 결혼기념일을 맞아 어제 고성에 왔다가 강릉에 사는 딸까지 만났어요. 헤어질 때 돈봉투 쥐어주고 왔더니만 조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돈 다시 붙였으니까 아빠랑 저녁 먹고 들어가라고 하네요. 에이구까지 적어주셨어요. 에이구. 예, 그 에이구의 여러 뜻이 그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게요. 우리 따님. 에이구.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서로 이렇게 막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이죠, 뭐. 제가 보내드린 커피 쿠폰, 요거 따님께 전달할 수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따님께 보내주세요. 이건 다시 안 보내겠지. 그것도 보내면 의구가 아니야. 야! 070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선우정아 상상.

화이트의 노래 7년간의 사랑이었습니다. 김화자 씨가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목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5479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재밌네요. 얼굴 마사지 받으러 샵에 갔었는데요. 얼굴 팩을 바르는 중에 발끝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을 좀 덮어주세요 했더니 아 글쎄 제 입술 위로 팩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입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알아들었나 봐요. 말도 못하고 내내 발 시려운 채로 한 시간이나 있었습니다. 저기 입을 덮어주세요. 입을 아 이거를 어떻게 입을 덮어달 그냥 완전 입 막았네. 야 발가락을 좀 움직여서라도 좀 표현을 하지 그러셨어요. 편하게 주무시는데 한 시간 정도 계셔야 되는데 이 발가락 하나라도 시려우면은 편하지 않잖아요. 뭐 가끔 이렇게 입술까지 쭉 바를

는 경우가 있죠. 그 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그냥 덮어버렸군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4105번, 이 시간대쯤 감자 찌는 냄새가 와요. 어제도 화요일 퀴즈 시간에도 아 감자였죠. 정답이 맞아요. 그때도 먹고 싶었는데 말 좀 해주세요. 옆집에서 혼자 바느질하는 사람이 먹고 싶다고요. 예, 그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감자 찌고 계신 분 그 옆집에서 먹고 싶다고 그러네요. 예. 8916번 너무 우울합니다. 축구도 지고요. 저 아르바이트 면접 본 거 오늘 발표인데 떨어지고요. 남편 회사 근무도 오늘까지예요. 어쩌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올까요? 그러게요. 안 좋은 일은 이렇게 계속 한 번에 쏟아지더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한 번 다 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좋아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뭐 더 오겠습니까? 기운 내시죠. 8916님 화이팅입니다. 이선희 씨의 노래예요. 2년 3911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장덕님 떠난 후 5150번으로 시청하셨네요. 황덕자씨, 홍윤정씨, 이찬원의 시절 인연 잘 들으셨습니까?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요 892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몇 번이나 신청했는데 못 들었어요. 오늘 날씨와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은 승화씨의 라이브로 재신청합니다. 재신청 잘하셨습니다. 이 노래 몇 번 들려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낙엽이 외로이 떨어지는 건 이 가을에서 겨울 요 사이 때 사실 더 많이 흘러나오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김학래씨의 슬픔의 심로예요. 오늘 제 목소리로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사랑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2: 전도연, 황정민 씨가 함께 부른 너는 내 운명, 그리고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함께 들어봤습니다. 8215번으로 결혼 기념일 37주년이에요.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웨딩 케이크를 신청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마사지 샵 원장님이 이불이 아니고 이불 팩으로 덮어주셔서 발 시려웠다는 사연 5479님께 보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018번으로 신청하신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3: 굿즈는 세종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수집, 송장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팔로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앉을 수 있는데 앉지 마라 라는 말. 세상이 나한테 후하게 구는 것 같아서 좋죠. 이 비슷한 말 또 있어요.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마라. 어제는 못할 것 같더니 오늘 해냈고, 오늘 쉬고 나면 내일 할 마음이 생겨요. 다 살아온 내공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도 두고 온 일, 마무리 못한 일에 마음 쓰인다면 이 말 하면서 마음 쓰지 말아봐요. 나는 내일의 나를 믿는다.

0: 퇴근 시각에 갈등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무리하고 갈까? 내일 할까? 피곤한 목요일에는 소소한 잔업이라면 내일로 미루자. 내일의 내가 잘 처리해 줄 것이다. 믿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축구도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내일은 다음엔 잘하겠지. 내일의 선수, 다음의 행운을 믿어보는 거죠. 내일로 미루면서 마음 불편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내일의 나한테 힘을 실어줘야 해요. 오늘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일의 나는 더 잘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왕이면 입 밖으로 소리내 말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옆에 사람이 없다면 나는 내일의 나를 믿는다. 이렇게.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2부에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시간이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내일의 나를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 말하고 보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친구 관계로 어려워하는 딸로 고민이었던 마음도 내일의 우리 딸을 믿는다 말하고 보니까 기운도 나고요. 마법 같은 저녁 라디오예요. 선물 얌님이 주셨거든요. 그럼요. 오늘 지금 이렇게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도 들었는데 핑크 마티니의 심파티크 그리고 로라 피지 Let There Be Love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은 전희의 Don't Stop Believing 들었어요. 첫 곡 소개를 못했네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별거 별거 다 한 하루를 살았어요. 저는 이런 대단한 하루를 보냈는데 들어봐 주세요. 동네 수영장 7월 수강 신청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 0시에 스타트. 광클 대열에 합류했어요. 3번 튕겨져 나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클릭해서 8개의 빈자리 중에 하나를 당당히 차지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예시로 저 한 번만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저한테 이걸 시켜서 제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캐치님들도 저녁 루틴으로 한번 해보세요. 톡 보내듯 톡톡. 짧은 5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대단한 하루 5줄 사연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뽑히냐고 물어보셨더라고요. 경화 작가가 이런 팁을 주었어요. 손과 발이 한 일에 마음이 한 일까지 주시라. 팩트는 3스푼, 기분과 감정 2스푼. 뭐 이렇게 주시면 뽑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팁을 참고하시고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325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리오 세어, More Than I Can Say. 이어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Don't Answer Me.

남자친구가 추천해줘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라디오 방송 저 처음 알았어요. 동은님이세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함께 들었습니다. 박영근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앞서서 앤 머라이의 You Needed Me 4330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곤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0076님, 하루 종일 따님 궁딩이만 쫄쫄 따라다녔어요. 18개월 따님, 별거 안 먹는데 지치는 법이 없어요. 쫓아다님에 치워도 집은 폭격 맞았어요. 이 문자 보내는 와중에도 물 쏟고 웃고 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김근성님, 오늘 일터 빌딩 경비 아저씨와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스몰토크 잘 못하는데 오늘 잘 됐어요. 딸내미 얘기했어요. 아들 얘기도 했어요. 아는 사람 한 명 더 생겨서 보람찬 하루.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렌카의 더 쇼, 5395님 신청하신 노래 찰리 푸스 피처링 멜간 트레이너 마빈 게이였습니다. 0332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대단한 하루. 김근성님 사연처럼 감정 두 스푼 들어가면 진짜 뽑히는군요. 캐치님들 참고하시고요. 0076님은 우리 따님이 흘린 물 어여 닦고 오시고요. 오늘의 대단자, 대단한 사람들 0076님과 김근성님.

분들께는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4500님이 있잖아요. 일찍 퇴근하기 싫은 날이요. 벤치에 앉아서 지금 라디오 듣고 있어요. 벤치에서 마음의 쉼을 하고 있달까요? 벤치에서 바라보는 퇴근하는 사람들 모습이 보입니다. 이 노래 벤치에서 들어주세요. 3852님 신청하신 노래인데 저스틴 팀벌레이크, 캐리 멀리건이 함께 부릅니다. 500 miles.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참 좋은 여행.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4: 경동 나비.
15: 길버트 오설리반 클레어. 0707님의 신청곡 1부 끝곡이고요.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데비 깁슨 Lost in Your Eyes였습니다. 2949님 신청하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9448님이세요. 지난해 태어난 외손주 9개월째 돌봐주는 선우 할머니입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서울 집에 가셔요. 이런 딸의 연락을 받았어요. 보통은 금요일 밤에 가서 주일 저녁에 오는데 웬일로 하루 일찍 집에 가라고. 저희 손주가 참 예쁘고 참 귀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힘들고 여기저기 아파요. 손주네 집 나서는 순간부터 콧노래가 나와요. 쑤시고 저리던 다리도 가벼워졌어요. 서울 집에 와서 뒹굴뒹굴 구르고 남편이 사놓은 치즈케이크 먹고 저녁에는 김밥 배달시켜서 라면으로 때우렵니다. 잠시 손주를 잊고 나만의 시간에 행복합니다. 라고 주셨거든요.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딸에게는 선우 돌봐주는 어머니가 계셔서 딸이 집으로 오는 길에는 정말 든든하고 편안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친정 어머니의 집은 그곳은 아니고 따로 있어요. 주말 잘 쉬시고 내일부터 하루 더 편안하게 쉬시고 기운도 보충하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그래서 또 다시 딸 집에 가서 포근한 집 역할을 또 해주셔야 하니까 오늘 좋은 날 따뜻한 저녁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고요. 광고 들은 후에 저희는 플레이리스트를 들을 거예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ERP.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퇴근하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이제 곧 지연 PD가 뽑은 팝송 세 곡이 흐를 거예요. 잘 들으시고 플레이리스트 제목을 한번 붙여봐 주세요. 왜 요즘 이런 제목의 플레이리스트 많잖아요. 뻐근한 목이 순둥순둥해지는 노래 모음, 식곤증 한 방에 날리는 노래 리스트, 집 가는 핸들 반대로 꺾게 하는 노래들, 통장 위안송 플레이리스트. 우리는 다 듣는 귀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바로 그게 오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의 제목. 샵 9390으로 리스트 제목도 한번

쑥 보내보세요. 그리고 지연 PD는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PD의 마음, 우리 마음, 너의 느낌, 나의 느낌 맞춰보면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완성시켜봐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지금 나갑니다.

노래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BB King, 에릭 클랩튼의 Come Rain or Come Shine, 제일 먼저 들었던 노래고요. 로드 스튜어트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그리고 알버트 하먼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세 곡 들으셨는데 어떤 제목을 붙여주셨을까요? 와인바에서 한잔하고 싶은 플레이리스트, 회식 2차 후 퇴근길 리스트, 축구 져서 울분이 치밀 때 들으면 차분해지는 음악, 백포도주, 적포도주 두 병 시켜놓고 번갈아 한 잔씩 툭툭 마시고 싶은 플레이리스트,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저녁 어울리는 노래, 노곤한 저녁 술 한 잔 부르는 플레이리스트. 노래 세 곡에 술 얘기는 전혀 없는데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내리는 창밖 보며 멍 때릴 때 듣는 음악, 영혼을 흔드는 걸쭉한 남성 보이스 플레이리스트, 비도 오고 축구도 지고 다운된 마음 잠시 그대로 두자고 다독이는 플레이리스트, 퇴근길 착창밖 야경 귓가에는 소울 가득한 팝 플레이리스트. 어떤 게 괜찮으신가요? 일단 거의 비슷한 감성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지연 PD가 제목을 졌는데 그건 이겁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이 시간에 비가 온다 했어요.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 제 마음에는 비가 내려요. 이게 제목입니다. 얼추 비 노래이긴 하니까요. 비슷한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퇴근길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해 봤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7시 24분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카펜터스의 노래입니다. Yesterday Once More 0494님께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3 Degrees When Will I See You Again.

게리 무어 원데이. 앞서서 딥퍼플, 솔저 포춘, 헤들령 나그네님께서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다 퇴근했는데요. 아직 일하고 있는 1인입니다. 요즘 들어서 서글퍼지는 날들이 자주 있어요. 5762님이세요. 8494님은 전 지금 혼자 저녁 먹으면서 저녁 스케치를 들어요. 외로운데 그래도 음악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행복한 보리수님은 남편이 언제 들어오나 하면서 짜증내면서 기다렸었는데 음악 들으면서 혼밥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이 됐어요. 졸업 논문 수정 중에 듣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시장 불경기라 많이 지쳤는데 음악 들으며 위로 받고 갑니다. 안산 꿀꼬리님이시고요. 저마다 오늘의 하루를 잘 보내시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네요. 오늘은 직장 내에 교육이 있어서 입사일에 처음 제가 강의를 했어요. 교재는 A4 5장이었지만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무사히 교육 1시간을 잘 끝냈네요. 2351님이신데 와, 큰일하고 나서 이제 힘이 쫙 풀려서 집에 가시면 진짜 훅 소파에 푹 들어가는 소파에 좀 앉고 눕고 그렇게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7시 40분이고요. 9678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다이도 땡큐.

제이지 피처링 알리샤 키스 Empire State of Mind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자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11: 오늘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지 17주기 되는 날이라고 노래 듣고 싶어 하신 분들 많으셨어요. 1542님 청해 주신 스마일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누구를 길거리나 뭐 복도에서 만나면 먼저 아는 체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숨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아는 듯한 사람이 오면 막 손은 들어서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피한다, 뒷걸음칠다 그런 분이 계신데 어떠세요? 근데 그 이유가 가만 지금 내 모습이 어떻지? 아 요즘 내 형편이 안 좋은데 그래서 주춤하신다는 거죠. 뭐 이해는 공감은 충분히 가는데 숨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멋지세요. 그러니까 예전 못지않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 자신감만 있으면 절반의 성공입니다.

우리 금순님 좋아했던 곡이군요. 이현님의 노래가 첫 곡으로 나오다니. 아, 반가워요. 그래요. 오늘 첫 곡은 이현, 잘 있어요. 였습니다. 근데 우리 행복한 동행 가족하고 저하고는 만나면 먼저 막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데, 근데 낮에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나는 이렇게 사람 보는 게 불편해. 그래서 모습도 내 모습 같지 않고 주름도 있고 막. 아니, 누구한테나 전성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쉬운 말로 잘 나가던 때도 있었고, 근데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변하고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응? 하다못해 우리가 잘 나가던 그때 쓰던 유행어도 지금은 다 지나고 변하고 사라지고 그러지 않았나요? 가만, 우리 말 나온 김에 옛날에 하던 유행어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광고에서나 봤던 것도 좋고 드라마나 영화, 뭐 잘났어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언제적이에요? 코미디 플러스 옥의 유행어도 재밌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와요. 오키 오키 오키 나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너무 유치해. 근데 옛날에는 그런 유행어를 듣고 우리가 깔깔대고 웃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지금 내 모습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한번 웃어보기 위해서 옛날에 쓰던 유행어 한번 생각하면서

0: 웃어보기로 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옛날에 쓰던 유행 한번 찾고 옛날에 그때 듣던 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적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기다릴게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 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오늘 아침부터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노래로 다 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샌드파블즈의 나 어떡해. 권구님 2149번으로 청해 주셨고 김민교 마지막 승부 두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지금은 까마득한 뭐 그런 것도 좋고 지금까지도 옛날 얘기지만 하는 그런 유행어들이 있어요. 자, 가경취승님 너나 잘하세요. 그죠? 너나 잘할 필요가 있죠. 돌개바람님 그 개그맨 누가 했는데 지구를 떠나가거라 김병주 씨죠. 예. 그리고 우리 희주님이 아 이거는 그 꽃그지였죠.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아이 그럼 그지잖아. 아이 그지가 500원만 달라면 날 그러고. 아 이거 진짜 웃긴다. 까망조님이 따봉. 이 따봉이 언제적 따봉이야. 아 그리고 2969번으로 아 그 시절 유행어인데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뚜기니끼리 딱이야요. 이거 왜 몰라요. 뚜기니끼리 딱이야요. 우리 준현님이 나는 봉이야 아니면은 밥 먹자. 예 재밌었어요. 주천사님 주천사님 것까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이고 반갑구만. 음매 기사라 음매 기죽어 김미화 씨. 그렇죠. 예. 아 정말 재밌는. 아 요거 하나만 더 해야겠다. 박성진님이 이거 유행어라기보다는 저는 누가 이렇게 이름 얘기하고 소개할 때마다 항상 이게 생각나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촌갑자 동방사 찌찌폭폭사리사리 삼폭오리 오리 쉐브리깡. 아니 이걸 어떻게 근데 이거 워리워리 쉐브리깡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가재임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분위기 잡을게요. 볼륨 조금 높이시고요. 이장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빅 패밀리 나는 못나니 또 지은님 청해 주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6709번으로 송대관의 유행가 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나 그대에게 못 두드리게 할 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아 더 꼭 하나 주세요. 그거였나? 경아가 노래한 거요? 아 이거 오실라 그래 올리실라 그랬구나. 그러면 자 올려주세요. 남자들은 참 이상해요. 밤만 되면 모두들 떠나버리거든요. 선생님은 안 떠나실 거죠? 뭐 그런 대사였어요. 그렇죠? 아, 별들의 고향에서 경아가 남긴 잊지 못할 영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민자님이 아 이거는 이제 유행어라기보다는 광고 대사 중에 하나죠.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순이님대로 네가 가라 하와이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이고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주먹으로 이 말을 텅 치던 그 우리 8479번으로 버스 안에서 방송 듣다가 진짜 너무 웃었습니다. 늘범님도 너무 웃었어요 했는데 아, 제가 오늘 민호님 얘기 듣고 충격도 뭐 받았지만 그전부터 하루 종일 우울했잖아요. 오늘 정말 울적하다고 아침부터 많이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축구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고 화가 나신 것 같아서 한번 웃자고 시작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기억과 추억을 소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자제할게요. 여기까지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 종현님 신청곡입니다. 박경의 고개사의 첫사랑.

찬바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그래도 바람이 불면 시원했어요. 그렇죠? 어제하고 한 5도 이상의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김지연 찬바람이 불면 또 박경의 고개사의 첫사랑 두 곡의 음악 들으면서 우리 갑분님 계신 곳 또 별처럼님 계신 은평구에 비가 마구 내리고 있습니다. 흙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대우님 계신 곳도 비가 한 바닥 쏟아졌었는데 지금 조용하네요. 안 그래도 오늘 저녁 때 비 소식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국지성 비가 여기저기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진 소식 들으셨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7.2 그리고 인근 아오모리현에 피해가 있었고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났죠. 규모 7.2의 지진이 났는데 바로 30초

0: 5.5가 지나자마자 또 7.5의 강진이 발생했다고요.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인데 점점 지진이 강해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 지진 대비는 정말 없는 건지 걱정이 돼서 오늘 방송 전에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얼마였을까? 과연 얼마였을까요? 그래서 뭐 이건 느닷없는 퀴즈라기보다는 그냥 혹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나 못하시나.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뭐 기분이 울적하다 속상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좀 많이 드리려고 모바일 쿠폰 많은 분들께 또 특별히 약과 세트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사상 최대 지진 규모는 8이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역사상 최대 지진의 규모는 8이 맞다면 O, 틀리면 X. 이건 뭐 재밌자고 느닷없는 퀴즈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께 선물 드리려고 그리고 기억을 하고 계시나 못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자, 샵 9390 문자 참여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역사상 최대 지진은 규모 8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많은 분들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AI가 다 해줘.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 드피야.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들으셨습니다. 맞다요. 그쵸? 오늘 아 어찌 이지랴. 오늘은 그대들이 계셨기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상기하자 6.25 하면서 2989번으로 글 주셨는데 맞죠. 우리 광영님도 지진도 무섭지만 전쟁도 무섭다 그러잖아요. 대구 803 전투까지 6.25 참전 수훈아버지가 생각나는 그런 저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두 분께도 감사의 마음으로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얘기 1부에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지진 소식이 있었잖아요. 베네수엘라 또 일본 아오모리 현에 큰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뭐 이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적게는 만 명에서 뭐 10만 명까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진단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전에 저희 스태프들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얼마였을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 오늘 여러분께 좀 기억을 하고 계시나 아니면 확실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대 지진 규모가 8이었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역사상 최대 지진 규모가 8이었다. 이게 맞으면 O, 틀리면 X.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 이하다라면 X고, 예, 맞다, 8이다라고 생각되면 O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정답은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참여로 오늘 기분 전환하시라고, 모바일 쿠폰 10분 보내드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쳤어요. 제가 흥분했어요. 이상한 소리 났죠, 지금?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예, 그래서 쿠폰 10분.

0: 또 약과 세트 10분, 그 외에도 아, 이분께 정말 선물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선물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Good Music Station CBS FM

0: 38번으로 조영남 점이 두 곡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아마 학번이 한 8, 5학번 전후로 되신 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은 이 조영남의 점이 이 노래를 다 부르고 듣고 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지진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얼마였을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까 해서 느닷없이 역사상 최대 지진 규모는 8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주세요 했더니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정답은 X입니다. 역사상 최대 지진 규모는 8이 훨씬 넘었죠.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에 9.0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1964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규모가 9.2였고 2004년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지진도 9.1에서 9.3 정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칠레 지진이 1960년이었잖아요. 9.5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X입니다. 라는 글들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강해지는 이 지진의 대비는 없을까. 우리 별빛나라님도 2018년에 우리 그 포항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5.4. 였나요? 그렇게 컸어요. 너무 두려웠다고. 지진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컨디션이 지금 좋지 않으시군요. 아이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어딘가에서 용우님이 듣고 계시다 생각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GOD입니다. 촛불 하나.
1: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비가 오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혜숙님 계신 곳도 그렇고. 혜경님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하고. 그러다 또 바로 멈추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 좀 지켜보시죠. 왁스 화장을 고치고 또 이용 바람이려. 아르테미스님 계신 곳도 비가 온다고요. 김추자님은 먼 곳에. G.O.D 촛불 하나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대구 출장 가셨다고요. 8134번으로 글 주셨는데 가서 무사히 그리고 완벽하게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만에 부산 가족 여행을 가신 거예요. 지금 차로 가신다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9187 휴대전화로도 글 주셨네요. 이종용의 노래 이어집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1: 어느 날 난 낙엽 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비가 오는 곳이 제법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요. 정훈이 빗속의 연인들 전해드렸고요. 김태영 혼자만의 사랑.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비아돌로로사. 예, 번안에서 우리 김태영 씨가 불렀고요. 이종용 바보처럼 살았군요는 맞아요. 원곡이 이종용 씨 맞습니다. 근데 그 후에 김태화 씨도 불렀고 또 김도향 씨도 불렀고 오늘은 이종용 씨 원곡으로 들었습니다.

0: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떡볶이 하면 하하임.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똥떨어 똥.

0: 단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끝곡은 김광석입니다. 이등병의 편지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어.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뉴바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뉴바움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바지, 방울토마토, 아삭이고추, 단호박, 수박, 참외, 찰옥수수, 초당옥수수. 할머니 집 앞마당에 넣은 굴이 생각나는 이런 이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왠지 여름 향기가 훅 끼쳐오는 것 같죠. 뜨거운 햇살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껏 물오른 단단한 열매들이 건네는 계절의 인사입니다. 이런 계절의 산물들을 보면 알록달록한 여름만큼 우리 감정도 변화무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라색인 가지처럼 차분해지는 날이 있고 방울토마토처럼 빨간 얼굴로 생기 있거나 단호박처럼 단단하게 의지를 다지는 날이 있죠. 이 모든 감정의 시간들이 모여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익어가게 만드는 건 아닌지 무더운 계절을 온몸으로 살아내느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6월 25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가지, 방울토마토, 단호박, 수박, 옥수수. 요즘 마트 채소 코너를 보면 오색찬란한 우리 감정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날은 붉은 토마토처럼 열정적이고 또 어떤 날은 가지처럼 좀 가라앉기도 하고 이 모든 색들이 계절의 일부이고 또 내 일부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우리 꿈음 가족들은 어떤 색으로 하루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쑥! 실력자! 나의 꿈을 쑥! 실력 발휘 쑥!

0: 실력자 숭쏴
1: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은 바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 복원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상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 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J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조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0707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조용히 청취 모드로 가려고 했는데 문도장을 찍게 하는 곡들이네요. 발걸음 저의 최애 애창곡입니다. 1378님. 이런 노래 또 오랜만에 들으시면 또 노래방 다녀오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놀러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엄마가 가꾸시는 밭에서 보랏빛 가지가 주렁주렁 달려있길래 몇 개 따서 가지 볶음을 했는데 맛있었어요. 역시 제철 음식은 맛도 건강에도 최고인 듯 합니다. 가지 볶음 맛있었겠네요. 근데 이 가지가 의외로 또 호불호가 강한 또 재료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볶았을 때 약간 흐물흐물해져서 싫어하는 분들은 또 엄청 안 드시더라고요. 우리 구몬 가족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비가 오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서울 노원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뿌니님. 저도 아까 집에서 나왔을 때 약간 흩뿌리는 것까진 봤는데 우리 구몬 가족들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너무나 허전한 밤 음악으로 달래러 왔습니다. 유리님. 이 노래는 7809번으로도 청해 주셨어요. 유미의 별.

유미의 별 그리고 지영선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소원,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스페인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은 경기 전후 그리고 경기 중간중간 반복하는 루틴이 많기로 유명하다. 물병은 늘 같은 위치에 놓아야 하고 서브를 넣기 전엔 코 왼쪽 귀, 코 오른쪽 귀를 차례대로 만진 다음 라켓으로 튕기던 공을 오른손으로 세 번 더 튕기고 서브를 넣는다. 언뜻 보면 사소한 행동 같지만 그는 중요한 경기일수록 이 순서를 거의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징크스라고도 하지만 나달의 설명은 조금 달랐다. 긴장과 압박이 커질수록 사람은 자꾸만 결과를 걱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익숙한 행동은 흩어진 생각을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온다는 거였다. 우리도 저마다의 익숙한 반복 속에서 하루를 산다. 아침이면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선 즐겨 듣는 노래를 찾아 듣는다. 퇴근길 잠시 창밖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파도를 잔잔한 물결로 만드는 일이겠지. 어쩜 사람은 반복 속에서 안정을 찾는 존재가 아닐까. 늘 같은 행동을 되풀이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괜찮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면서 말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이 시간 나를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반복은 무엇일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찾아와 준 당신에게 이 밤이 가장 다정한 루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김필, 곽진원의 음성이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그리고 김윤진님. 어제부터 10시에 칼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몽글몽글한 밤 너무 행복하네요.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속으로 신청합니다. 네, 하고 보내주셨어요. 10시라 하시면 밤 10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꿈 들으시면서 출근을 하시는 걸까요? 아이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속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일기예보였습니다. 좋아, 좋아.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자유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하이엠솔루텍.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제니 천사님 신청곡이네요. 지 고릴라의 영원토록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기.

0: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노래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신희님이 청해주셨던 차우석의 내 안의 눈물이었습니다. 캑터스님은 아내와 연애할 때 집에 데려다주면서 같이 듣던 꿈음. 지금은 고등학생 딸과 셋이 같이 듣습니다. 언제나 꿈음을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와, 연애할 때 들으셨는데 따님이 고등학생. 와,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제는 시간이 아니라 약간 세월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의 그런 긴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그렇게 됐는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뷰티풀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김건모의 드라마 박진영 영원히 둘이서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7145번으로 정해주신 쿨의 All For You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821번으로 보내셨네요. 주소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연락할 데가 없어요. 이유 없이 그냥 수다나 떨고 싶은데 이 많은 연락처 중에 이 밤에 뜬금없이 전화할 곳이 없네요. 이 시간이면 전화하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메시지부터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깨어있는 누군가라면 통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조금 어렵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마음을 털어놓고 그런다는 게 가까운 사이라도. 정 없으시면 언제든 이렇게 놀러오세요. 꿈을 털어놓으시고 같이 얘기 나누기로 해요. 잘 오셨습니다. 머리 같은 분이신가? 2943번으로는 며칠째 비가 와서 운동을 못했는데 오후 늦게 비가 그쳐 러닝하고 왔습니다. 거짓말처럼 집 근처 도착하니 또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네요. 괜히 뿌듯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와, 또 열심히 운동하고 오셨군요. 대단하십니다. 4299님 오늘은 지각입니다. 우산도 없이 퇴근길에 비를 만났는데 다행히 피할 수 있는 건물이 있었고 퇴근길이니 급할 게 없어서 내리는 비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도 하다 보니 지나가는 소나기였는지 또 금방 그쳐주더라고요. 결론은 비가 왔는데 우산도 없었는데 비는 맞지 않고 집으로 꿈음으로 잘 도착했다는 것. 오늘 하루도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음에 감사하며 네, 들어오네요. 이 노래는 욜로님이 청해 주셨어요. 리쌍 정인의 음성입니다. 사랑은.

리쌍 정인의 음성으로 사랑은 전해드렸고요. 파이플라인님의 신청곡 노을의 노래였습니다. 붙잡고도

해피반 님이 정해주셨던 에픽하이의 원 피처링 지선이었고요. 슈프림 팀 피처링 영준 그땐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지드래곤 김윤아가 함께한 미싱 유였습니다.

세종 7일님. 윤희 씨와 꿈은 그대로네요. 추억으로 여행하는 듯한 목소리. 15년 전쯤 꼬맹이 남매를 애써 재워놓고 혼자 꿈은 들으며 너무 행복했던 느낌. 모락모락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그때 그 젊음은 어디 가고 돋보기를 쓰고 문자를 보내는 50대 중후반의 어르신이 되었네요. 그때 아이들은 학교를 다 졸업하고 하나는 취준생이 돼서 늦도록 공부하느라 바쁘고 하나는 초등쌤이 돼서 적응하느라 바삐 보내고 남편은 내년에 퇴직으로 인생 노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그때가 참 좋았구나 싶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단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네요. 또 모르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언젠가 또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하게 될지,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게 될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더 즐겨보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는 5186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나윤권의 뒷모습.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0: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3: 빌딩앤리치.
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3: 빌딩앤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3: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아 너를 포기해야 하나.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여러분은 광장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시네마 천국의 마을 사람들은 어느 여름밤 광장에 모여 영화를 보며 추억을 만들고요. 로마의 휴일에서 N공주는 스페인 광장을 거닐며 광장의 여느 사람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누리죠. 그런가 하면 레미제라블이나 헝거게임처럼 광장은 자유를 외치는 뜨거운 함성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남아공과 경기를 펼치는 이 순간 광장에서 뜨겁게 대한민국을 외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광장이 아닐까 싶어요. 어디 계시든 좋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한 추억은 오래오래 간직하기로 해요. 마음과 마음을 이으며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은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였습니다. 영화 독전의 예고편에 쓰였죠. 여러분 어떡해요. 북중미 월드컵 32강을 향한 마지막 관문. 두둥두둥. 제가 지금 여러분 짜증나게 하는 건 아니죠? 짜증나시면 안 돼요. 우린 하나라고요. 남아공과의 경기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죠. 우리 영음 씨들 두근두근 축구 보랴 방송 들으랴 바쁘실 텐데요. 네, 전반까지는 0-0. 지금 현재, 그쵸? 아, 시원하게 골이 터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쵸? 네. 강짱이 응원하면 또 반전이 펼쳐져 대승할지도. 축복복 동행님.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응원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파라파라 댄스라도 쳐야 될까요? 어떻게? 영화사랑님. 우리 치영음도 축구도 화이팅입니다. 한 골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1-0 승리를 바라며 응원해요. 초록색 웃음님. 맞아요. 여러분들의 긍정의 언어들이 승리를 이루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부정적인 의견을 잊지 않을 거예요. 태극전사 화이팅! 대배우 최강희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응원하는 마음 안고 저는 체험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축구를 잘 몰라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7761님. 네. 마음만 가지고 여기 붙어 계세요. 함께하는 오늘이 더 특별해질 수 있게 이벤트도 준비해봤어요. 최종 스코어 예측도 해보고 사랑과 격려의 응원 멘트도 진짜 많이 보내주세요. 저 강디가 이쁜 말, 이쁜 응원, 네, 강력한 응원에 네, 에너지를 쏴주신 분들께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도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곡은 어떠셨어요? 축구 경기 보시는데 좋은 BGM이 되셨을까요? 보헤미안 랩소디 중에서 퀸의 We Are The Champions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슈퍼맨 테마였습니다. 이번에 슈퍼걸도 개봉을 했잖아요. 기대되더라고요. 참고로 슈퍼걸은 슈퍼맨의 사촌 여동생이래요, 여러분. 네. 딸기산도님, 내 눈엔 축구, 내 귀엔 강디 하셨습니다. 지금 길에 그리고 차가 하나도 없대요. 강변북로가 뻥 뚫려 있다고 조윤지님이 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나비0702님, 강희님 같이 응원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초록색 웃음님, 집에서 경기 보며 청취 중인데 창밖에서 대한민국 함성이 들려오네요. 여기가 곧 광장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온맘 다해서 응원해 보아요. 오늘 이기면 32강 확정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확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텅 빈 마음님. 골을 넣는 순간보다 다시 일어나 뛰는 순간이 더 멋진 게 축구라고 생각해요. 선수들의 모든 시간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드라마 같아요. 아까 We Are The Champions가 딱 흐르면서 선수들 움직임을 보는데요. 정말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힘이 되어줄게님. 화끈하게 승리 2-0 예상합니다. 하셨습니다. 꼭 승리해서 다음 라운드 진출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요. 2-0으로 우승을 한다면 이신영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6450님, 보석 같은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 다해주세요. 큰엄마 마음으로 응원해요. 우리 아들들 모두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엄마도 아니고 큰엄마 마음이래요. 우리 김사우님, 전 미래에서 왔습니다. 2-0으로 이깁니다 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김사우님, 2-0으로 이기면 김사우님께도 시원한 아이스크림 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골 최종 스코어 예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2-0으로 이긴다, 1-0으로 이긴다가 제일 많네요. 4204님, 강디 중계 보며 라디오 듣고 있네요. 2-0 승리요 대한민국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긴장되는데 열심히 응원할 수 있도록 음악 들을까요? 플래시댄스 중에서 아이린카라 플래시댄스 마러필링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여러분, 네, 들으신 곡은 마션 중에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네, 였습니다. 우린 괜찮죠? 네. 북중미 월드컵 32강을 향한 마지막 관문 함께하는 오늘이 더 특별해질 수 있게 네, 최음에서 이벤트를 준비하여 최종 스코어도 예측해보고 이렇게 사랑과 격려의 응원 멘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우선 네, 조원생님 네가 좋아하셨는데요. 네, 저도요. 네. 네, 물물물님 괜찮아요. 우리 체코전 기억하죠? 2대1로 역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나비0702님 결국엔 이길 거예요. 캡틴 코리아님 역전 가자. 30분이나 남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응원 열심히 하시라고 그쵸. 8384님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 끝까지 응원합니다. 아자 하셨는데요. 음악 띄워드릴게요. 경기에 집중하시고 응원 열심히 하시라고 가슴 뜨거워지는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중에서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띄우겠습니다.

네, 여러분. 엄청 조마조마했네요. 방금 들으신 곡은 빅히어로 중에서 프라우드보이 임모탈스였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F1 더 무비 F1이었습니다. 네. 문득 지금 밖에서 이수영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상상이 되네요. 네, 저번 멕시코 경기 때 저희 그 경기 끝나고 방송 끝나고 나가 보니까 이수영님이 마치 흔들의자처럼 흔들면서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너무 신선했는데 아 끝났나요? 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든든했답니다. 네, 열 응원팀 부럽지 않았어요. 네. 아이구야, 9492님 사진 보내주셨는데 유치원인가 봐요. 우리 애기들이 다 같이 TV 앞에서 응원하고 있네요. 아, 너무 귀엽네요. 3826님, 축구 좋아하는 직원들 위해 오전 시간 예약 안 잡았습니다. 지금 차량 정비 휴게실에서 맘 졸이며 보고 있을 텐데, 우리 끝까지 다 같이 응원해요. 하셨네요. 배려 많은 사장님이시네요. 2166님, 전반전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우리 선수들 믿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본때를 보여줘. 남은 시간 골대를 찢어버리자. 대한민국 화이팅! 하셨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Bring It On 중에서 Bewitched, 미키.

0: 똑똑똑 똑똑똑 골문 열리나요? 초록색 웃음님 골문 열린다. 네, 참치교육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사연이 너무 재밌는데요. 영화 시동에서 마동석이 깜찍하게 추던 트와이스의 낙낙 신청이요. 32강으로 가는 물에 문에 노크 똑똑 하셨습니다. 시동 중에서 트와이스의 낙낙 들으셨습니다. 최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농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오늘 최강희의 영화 음악 끝곡입니다. 틴 스피릿의 아울시티 칼리 레젭슨이 함께한 쿨타임 듣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화이팅이 네? 아, 아울 네, 틴 아, 쿨타임 아니고 굿타임 네, 굿타임 띄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2: 왕왕왕타
1: 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직지선이라고 합니다. 항만 내부나 하구처럼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배로 동력장치가 없죠. 뜰힘, 즉 부력이 좋은 짐배, 너럭배라고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지만 대신 속도는 빠르지 않은데요. 하지만 꼭 필요한 배가 바지선입니다.

느리고 평범한 배처럼 보이지만 바지선이 없다면 많은 물건과 사람들이 오가기 어렵겠죠. 마치 큰 강이나 바다 위에 놓인 작은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까운 거리일지라도 바지선이 있어야 서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빠르고 화려한 것들이 주목받지만 바지선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떠올려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Going Home, 리베라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바지선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납작하게 평평해서 빠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배에 물건을 싣고 또 누군가는 그 배를 통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들 말이죠. 오늘은 내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바지선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또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고요. 또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 떠올려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호언 퀸텟, 호언 오중주, 호른 오중주, 이플랫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 보내드렸습니다. 헤르만 바우의 호른, 그리고 게반트하우스 콰르텟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어제부터 시작된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너 리더, 빈 가곡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619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쌍둥이 손주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아가들 마음에 드나 봅니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오셨는데, 아유, 사진에서 눈이 떨어지질 않네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니까 정말 하트 뿅뿅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발페이 오페라 보헤미안 걸 가운데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발페이 오페라 보헤미안 걸 가운데 나는 대리석 궁전에서 사는 꿈을 꾸었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7322번님 사연인데요. 하이요. 시드니 여행 오자마자 듣네요. 어찌나 듣고 싶었던지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시드니 가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도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3010번님, 클래식이나 가곡은 잘 모르지만 라디오를 켭니다. 제 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긴 경북 칠곡입니다 하셨어요. 아, 멀리 경북 칠곡에서 보내오셨습니다. 잘 모르셔도 귀에 잘 맞는 것 같으시면요,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통해서 또 클래식 만나시면 되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매일 아침 루틴처럼 일기예보를 확인한다. 그날의 화면은 구름 아이콘으로 비를 예고했지만 창밖 하늘은 멀쩡해 보였다. 나는 빈손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보슬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설마 했던 비는 제법 굵은 빗방울이 되어 공중을 가득 채웠다. 우산을 챙겨 나온 사람들은 여유롭게 펼쳐들었지만 내 머리카락은 금세 젖고 어깨 위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비어있는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넣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순간 정수리를 스치던 차가운 감촉이 멈췄다. 짙은색 우산 하나가 내 머리 위를 조용히 덮고 있었다. 옆을 보니 낯선 분이 살짝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이고 계셨다. 저 감사합니다. 쑥스러운 인사에 그분은 가벼운 목례로 답을 대신하였다.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 당연한 세상이라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던 내게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다가온 배려였다. 습하고 축축하던 출근길 풍경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회색빛 구름 너머 숨겨져 있던 무지개가 환하게 얼굴을 내민 듯했다. 빗줄기에 씻겨 내려갈 뻔했던 하루의 시작은 이름 모를 이가 건넨 작은 우산 덕분에 따뜻한 감동으로 채워졌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낸 폴카, 빌리 보스홉스키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황효의 책 쑥스럽지만 나는 내가 좋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우산을 쓱 하고 씌워준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가 글에 안 나와 있네요. 남자였으면 이건 배려가 아니라 약간 플러팅인데 말이죠. 아주 그 멜로드라마 로코의 약간 클리셰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은 아니겠죠. 배려겠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나요? 아니면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말없이 쓱 내 쪽으로 기울어진 우산. 그 순간 참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난감할까요? 그렇게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뭐 험하다 해도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6327번님 사연 보내오셨네요. 새벽같이 서울에서 출발해 설악산 대청봉으로 가는데 통제돼서 오전 중에 풀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코스 변경해서 가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일상이죠. 정원님 목소리와 함께해서 가는 시간 지겹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계획대로 되는 게 참 없어요. 그렇지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살죠. 그렇지만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받아들이려는 자세 꼭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또 보너스 같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시면 좋겠고. 자, 이어지는 곡은 주페이 오페레타 경기병 가운데 서곡 보내드립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프란츠 슈페이 오페레타 경기병 가운데 서곡 보내드렸습니다. 주빈 메타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곡은요. Dank dir die Welt für ein Blumenstrauß. 우리말로 하면 세상이 한아름의 꽃다발이라고 생각해봐 정도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제목 참 예쁘죠? 이 곡은 비날리츠의 작곡가 한스 토이플의 작품인데요. 제목부터가 참 정겹고 낙천적입니다. 세상을 꽃다발에 비유한다는 건 어쩌면 빈 사람들다운 발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삶이 늘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싶고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빈 사람들의 특유의 정신이 담겨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너리트라는 장르의 매력도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창한 영웅담이나 뭐 심오한 철학 대신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사랑, 우정 또 소소한 행복을 노래한다는 점이죠. 자, 오늘도 분덜리히의 목소리를 통해 빈 사람들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행복 한번 만나볼까요? 한스 토이플의 Denk dir die Welt für ein Blumenstrauß. 세상이 한아름의 꽃다발이라고 생각해봐.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Wiener Lieder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곡 Denktia die Welt wie ein Blumenstrauß 세상이 꽃다발이라고 생각해봐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아마 이 앨범 다 듣고 나시면 이 Wiener Lieder에 푹 빠지실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매일매일 아주 향수에 흠뻑 젖습니다. 4536번님 사연 주셨습니다. 과소비 쇼핑 중입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 중 하나죠. 구경하는 재미, 모든 것이 다 있는 다 땡땡에서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거기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래요. 거기가 워낙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과소비하게 되는데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쇼핑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시장초 가운데 알레그로 보내드릴게요. 보니파치오 비앙키와 알렉산드로 피트렐리의 만돌린 그리고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가운데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보니파치오 비앙키 그리고 알렉산드로 피트렐리의 만돌린 그리고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주연하는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델라모레 논시사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랑 포레스텔라의 노래 그리고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델라몰의 논시사,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랑, 그리고 폴 에스텔라의 노래였고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에드워드 엘가의 님로드 준비했습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가 주연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홍난파곡 옛동산에 올라 바리톤 최현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마티네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함께하는 아침의 음악 정원, 7월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김세일, 강남 합창단, 또 이탐구가 주연은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앤더슨의 썰매 타기,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곡 첫사랑, 마중 등을 들려주죠.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입니다.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의 해설, 김광현 지휘의 오케스트라 M,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하죠.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이자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 무대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해외 유수의 국제음악 콩쿠르 파이널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뜻깊은 무대죠. 3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뛰어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참여하는데요. 7월 10일 금요일, 11일 토요일 이천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D단조 가운데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 들었습니다. 칼 베미 지휘하는 위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슈타츠오팝 창단의 연주였습니다. 7033번님 사연입니다. 매일 좋은 음악 감사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딸이 집에 온다고 하네요. 일주일 간격으로 예쁜 아가들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5개월이에요. 올해 안에 두 손주의 할머니가 된답니다 하셨어요. 아유, 또 어떻게 딸 둘이 일주일 간격으로 그렇게 아기를 갖죠. 정말 특별한 일이네요. 나중에 그 두 아이는 또 아주 사이좋은 친구처럼 사촌 형제일지 자매일지 남매일지 좋은 사이로 지낼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문호 9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아, 제가 너무 기다렸던 음악입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음악입니다.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하는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한강변 나무 그늘에 앉아 시원한 커피 한 모금과 듣는 음악.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런 게 행복이죠. 사실 정말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인가요? 소확행이? 소소하고인가요? 아,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런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사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그리고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947번님 사연입니다. 공연 나들이 가려고 일찍 일어나 가족들 먹을 반찬들 해놓고 나갈 준비합니다. 먼 길 가는 만큼 마음 가득 행복 담아 오려고요. 별일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공연 나들이 참 좋습니다. 또 가시려면은 또 가족들께 다 챙겨놓고 가시는군요. 아유 참, 네, 어렵게 가시는 만큼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동 많이 받고 오시길. 자, 이어지는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 2번 C단조 오프스 18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보내드립니다.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소나토, 레이프 오베안스네스의 피아노,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731번님 사연입니다. 과거 바이올린을 전공하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지금은 전공자로서의 행보를 멈추고 음악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아기 이유식 먹이면서 클래식 들으니 행복합니다. 은찬아, 클래식 많이 듣고 똑똑해지자,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바이올린을 전공하셨군요. 또 음악교사로 재직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은찬이는 음악 좋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클래식 많이 듣고 똑똑하고 또 감성적인 그런 아이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요. 자, 이어지는 곡은 멘델손의 프릴링 슬리트 듣겠습니다. 봄 노래,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와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멘델소너의 봄 노래, 프리링 슬릿 함께 들었습니다. 오프 34의 3번이었고요.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노래와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칼로스 가르델의 탱고죠. 모로나 카베짜, 간발의 차이 보내드릴게요.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칼로스 가르데르의 간발의 차이, 뽀르우나 카베짜,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의 1812 서곡 피날레를 발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지 웰던이 주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게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꾸준히 이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을 때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이름 없이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랑에 기대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여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하늘 보좌 떠나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레미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거스르는 백성에게 주님은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어제도 오늘도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고요. 정은숙의 찬양으로 온유한 주님의 음성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172번께서 신청하신 찬양 이재숙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누가 주를 따라 보내드리고요. 이문균의 음성으로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푸른 동사님, 이 새벽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아, 그래요.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겠죠. 고샘맘님께서는 우리 손길에서 나눔과 치유가 있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상록수님, 상쾌함으로 좋은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열어갑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꽃마리님께서는 통일전망대에 다녀오셨다고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북한 땅 바라보면서 분단국가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크게 부르고 왔습니다. 잘 다녀오셨네요.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다윗처럼님, 택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저희 오빠가 왼쪽 어깨 회전근개와 왼쪽 무릎 인대로 인해 아픕니다. 지금은 많이 낫기는 했지만 앞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문 올려봅니다. 오빠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시기를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동생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오빠는 새 힘 얻으시겠습니다. 다윗처럼님 기도에 함께합니다. 진영님께서는 잦은 출장으로 계속 일찍 일어납니다. 건강에 새 힘 주시기를, 운전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정성화의 오직 믿음만이 정해주셔서 준비하고요. 그에 앞서서 오뚜기님,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미쉘의 찬양 청해 주셨어요. 먼저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목사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김명희 님께서 새벽 예배 때 부르던 찬송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고 벌써 6월의 끝자락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소향의 곡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황정관 트리오의 내가 매일 기쁘게 김일교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6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사도행전 5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오늘은 세속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이 할 일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표적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허다한 무리가 사도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이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자신들이 모든 백성의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가장 큰 권위자여야 하는데, 먼저는 예수가, 곧이어 제자들이 그런 권위에 도전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제자들을 따르며 그들의 인기가 급상승했으니 참을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상징하는 성전의 담당자로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성전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세속적 행복을 추구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해야 할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공생애 기간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온 누리에 확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0: 엄정행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리고 먼저 보내드린 곡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금빛 수로님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좋은 아침 모두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는 오랜만에 옛 직장 분들과 회식을 하셨는데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이 시간에 뵙는 명희님도 조금씩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거의 매일 만난다는 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편안하고 반갑고 행복한 만남에다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비유해 주시니 참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오로라님께서는 이 아침도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소서, 낭망치 않고 능히 이겨낼 힘 주소서, 엄마의 건강 백내장 수술 잘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 잘 받으시고 완치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화이트 모카님 김수지의 찬양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기쁨 들으시고요. 이어서 콩나물국밥님 주님이 불러주셔서 다시 찾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곡을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시편은 새로운 기도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열면 우리가 알게든 모르게든 상상 너머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시편은 반복해서 증언한다. 시편은 기도 안내서지만 종교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교정해주기도 한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이 성경적 기도는 기도 행세를 하는 텅 빈 감상주의를 폭로한다.

앨런 F. 데이비스의 하나님의 진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등대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시편 23편 아주여성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경수님께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다가 한동안 안 보이던 분이 최근에 다시 나오셔서 마음이 많이 반가웠습니다. 찬송 경쾌하면서도 은혜로워서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참 반가운 신도여를 청해 주셨어요. 이 곡 성탄 찬양이라고 성탄절 즈음에 주로 많이 듣고 부르게 되는데요. 어쩌면 그것도 자유롭지 못한 게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오늘 반가운 분들 얼굴 떠올리면서 같이 듣도록 하죠. 국립합창단 참 반가운 신도여. 이어서 3244번께서 새벽 4시부터 9390 즐겨 듣는 찐팬입니다. 2부 마지막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라는 명희님 한마디에 끌려 지금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찬송 생각나서 신청하신다고 횡성댁 영자님이시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늘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초동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폴라리스 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영산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마음과

꽃마리님께서 청해 주신 마커스의 찬양 부르신 곳에서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채소근은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가 굳건하게 곧게 자랄 수 있는 비결 아십니까? 그건 중간중간 멈추며 만들어낸 마디 덕분인데요. 만약 대나무에 이 마디마디가 없다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부러지고 말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일주일에 마디 마디를 만들며 얼마나 잘 걸어왔나요? 중간중간 멈추는 시간도 있었지만 덕분에 또 한 주의 끝자락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해지는 여정을 쌓아가기 위해 오늘도 찬송의 힘을 더해보죠.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쑥실 사이버대에서
1: 쑥 실력자
0: 나의 꿈을 쑥 실력 발휘 쏴
1: 쑥 실력자
0: 내 실력이 쑥 실전으로 쏴
1: 쏴 쏴 쑥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쑥 실력자 쑥 쏴 쑥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샬롬. 알람에 놓으니까 정말 좋네요. 유인경님. 레인보우 알람 설정 해놓고 찬송 소리 들으면서 일어나셨어요.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었습니다. 운동 중인데 비가 온 다음 날이라서 너무 상쾌하고 청명하다고 나탈리아님. 그쵸?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예년 같으면 장마기간일 텐데 올해 장마는 좀 늦네요. 장마철 피해가 항상 염려되긴 하지만 또 너무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문제긴 합니다. 롬브로 단노님, 대중교통 타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리는 거 처음인데 엄청 반갑습니다. 과천 마을버스 기사님, 아 마을버스 타셨는데 우리 기사님께서 CBS 채널 맞춰놓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 이제 6월달 달력도 넘길 때가 다 돼가고 있어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쓰시면 50원이고요.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첨부하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하늘과 라는 제목보다는 사실 옛날 제목이 더 익숙해요. For the beauty of the earth.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한 기도자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럴 순 없습니다. 그가 제게 한 짓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함부로 던진 말의 화살에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의 무례한 행동들과 교만한 횡포로 제 심장이 멈추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상처가 하도 깊어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합니까? 상처가 낫는다 한들 흉터는 고스란히 남을 겁니다. 사과 한마디에 손 한번 잡는 것으로 어떻게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도자의 부르짖음을 잠잠히 들으시던 예수님께선 조용히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에는 굵은 못자국이 선명하네요. 허리춤을 걷으셨습니다. 그곳엔 창에 찔린 상처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상처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 같습니다. 너 때문이다. 너로 인해 받은 상처다. 모르겠니? 너 때문에 이런 흉터가 생겼다. 하지만 너를 탓하지 않으며 원망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기도자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정의를 외치다 받은 상처, 사랑을 나누다 얻은 상처, 복음을 전하다 받은 상처,

한 양심을 지키다 남은 상처까지. 이 모든 상처들은 주님께서 먼저 가졌던 상처, 바로 그분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익산 평안교회 안성국 목사님의 거룩한 흔적.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신 로사님.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을 행복하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방금 흐른 곡은 With All My Heart, 온 마음 다해, 그리고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쭈니님 신청곡. 출근 준비하면서 좋은 찬양을 듣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오늘 건강검진하는 날이라서 조금 여유있게 듣고 있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6월 26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에 코스모스님, 오픈도어, 매장의 시작을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하며 마음의 안식을 찾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둡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 건강 회복하며 가게 문 엽니다. 우리 코스모스님은 어떤 가게, 어떤 일 하시는 분일까 궁금해요. 최선자님 신청하신 곡이 Bringing in the Sheeps, 새벽부터 우리. 네, 부지런한 애청자들로 가득한 우리 프로그램의 이 곡도 주제곡과 같은 곡이에요. 새벽부터 우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어젯밤에 내린 소나기는 오늘 아침 이렇게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려고 내렸나 봅니다. 여의도에서 손님 모신 후에 참여합니다. 문자번호 7061, 뒷자리 쓰시는 분은 택시 기사님이시고요. 세종시 수자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벌써 6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시겠어요? 한 달을 또 살아내신 거잖아요. 6월의 후반부,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한 달을 살아내고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아침에 화창한 날 이 곡이 흐르면 저는 좋던데요. 벤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God is watching us, 이 반복되는 부분에서 한 주의 고단함이 풀리는 기분입니다. 1부 닫겠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모든 일에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어느 날 모든 제안에 예스라고 답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물론 모든 일에 무조건 예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때론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낯선 경험에 도전하고 평소라면 망설였을 기회에 마음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특별해질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설레는 변화에 예스! 뜻밖의 인연에 예스! 그리고 오늘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 가능성에 예스! 외쳐보자고요.

0: 6월 26일 금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오늘 첫 곡은 스윗박스였어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아, 0874님이 내일 등산 yes! 갈까 말까 하셨나 봐요. yes! 다녀오십시오. 가경취숙님, 주디 어제 축구로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신나는 노래로 무기력증 탈출 도와주세요. yes!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음악들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땐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오늘 과감하게 yes! 외쳐보죠. 어떤 것에 용기를 내보고 싶은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릴게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마음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7: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6: 큐큐큐큐 큐밍.
7: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글레오?
12: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홉 제이슨 브라즈 Love Love Love 미나 오카베의 Every Second에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강화도 호랭이님이 선곡들이 아주 달콤한 빵처럼 스윗 스윗하다고 예스 칭찬받았다 예스. 푸른마음님 예스 늘 불만이 많은 제게 정말 필요한 말이네요.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늘 예스라고 외쳐야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순간에 예스라고 외치지는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뭐 먹을까 말까 할 때는 가끔은 안 먹을 때도 있어야 하고 살까 말까 할 때도 조금만 있다가 사볼까 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순간에 예스를 외치면 우리에게 더 풍부한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장미리즈님도 아이들과 아침에 예스 외치면서 시작하셨다고 설레는 하루의 시작이 되겠네요. 7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보통 장마가 6월 하순쯤 시작된다던데 올해는 7월 장마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1: 네, 보통 이 무렵에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힘겨루기를 해서 정체전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례적으로 찬 공기가 더 강해서 이대로라면 7월 지각 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네, 혹시 휴가철이랑 또 겹칠까 걱정도 되고 네. 장마는 아니지만 요즘 소나기도 진짜 자주 오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떨지 전해주세요.
1: 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고요. 동쪽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 중남부 내륙과 경북 북동부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또 오늘 오후에도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서쪽 지역은 햇볕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다시 더워지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광주 30도, 서울 대전 대구 29도, 춘천 27도로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좀 더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8.4도, 부산 21.7도, 광주 19.4도, 대구 21.3도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처비 체커 Let's Twist Again 케니 로긴스의 Footloose 5395님 신청곡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연경님이 오늘 하늘은 반짝반짝하네요. 아침 공기 대만족 선곡도 청정하겠죠? 기대됩니다. 청정 선곡 두 곡 괜찮았죠?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은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김도윤님이 주디 저 오늘 월차인데 아 월차에 업무 지시 받을 때도 예스 해야 되나요? 아니요? 왜요? 월차는 공식적으로 회사에 노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월차에 업무 지시에 예스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월차에게 노 하시는 게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노 외치십시오. 스티븐 산체스 Until I Found You 1022-4483님 신청곡이고요. 휴그랜트 헨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 0707님과 함께 드릴게요.

기분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다면 오늘은 어떤 음악으로 차려입어 볼까요? 제가 고른 음악에 여러분의 센스를 더해 다음 곡을 코디해 주세요. 노래와 노래가 이어질수록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도 더 특별해집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그대와 여는 아침에 캐치프레이즈가 설레는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마침 또 금요일이라 더더 설레는 아침. 그래서 오늘은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를 골랐어요. 제목부터 온갖 설레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노래.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이 설레는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주디의 코디송은 김종국,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이었고요. 이어서 제니왕님이 코디해 주셨어요.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붙여서 함께 들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 듣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하신 9940님과도 금요일에 만나요. 함께 하셨고요. 3251님은 오늘 아침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햇살 정말 좋은 날이에요. 조회는 햇살 좋은 날도 추천해 주셨는데 이 곡도 안타깝게 듣지 못한 오늘의 후보곡 중 한 곡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이 코디송에 만족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네요. 주디와 음악 코디, 청취자 코디송으로 선택된 제니 왕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마침 오늘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투표도 있는 날입니다. 설레는 마음 안고 지금 레인보우 앱 로그인하고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렛츠고님이 상큼상큼 스윗스윗 가요도 아주 좋고요. 이 노래도 청합니다. 마이클 부블레 Feeling Good.

0: 투갈 더 맨의 Feel It Still 셀리님 신청곡이었어요. 7시 50분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6: 1544-7575.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8: 참 좋은 여행.
9: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도니 형님과 도경수의 팝콘 들으면서 입으로 갑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0: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에서 한국이 남아공에 패하면서 32강 진출 여부는 다른 팀들 경기 결과에 달렸습니다. 온라인에선 날짜별로 응원해야 할 나라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180명 넘게 숨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최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호실적으로 급등한 가운데 애플 등 다른 기술주들은 하락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뇌기능 저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조리 시 환기 강화 등이 뇌질환 위험을 낮추는 예방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 지역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강릉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0: DNC Cake by the Ocean 8887님 신청곡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뉴스콕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뉴스콕 하기 전에 그대 아침 2부 시작 로고송 있잖아요. 아 아침이다 사실 보고 싶었어 이거 따라해 주시는 분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덤두리님 희망요리님도 그냥 사연으로 보고 싶었어 써주셨지만 따라 하신 거죠. 보고 싶었어. 카타리나님은 제가 그래서 왔어 하잖아요. 카타리나님 그래서 듣잖아 해주셨는데 반응이 좋아요. 2부 시작 로고송 유바리라는 가수가 만들어주신 2부 로고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거예요. 그리고 카라리님 오늘의 정답 미세먼지 9345님 혹시 환기 아닐까요? 여호와 이레님 정답 뇌질환. 오늘은 그 누구도 정답을 맞추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퀴즈콕이 없거든요. 대신 불금이라 설렘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 설렘송 투표 진행되고 있어요. 세 곡의 노래 중에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마음 가는 노래 골라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선택한 이유를 레인보우 게시판이나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총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카!

0: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312님입니다. 저는 팝과 뮤지컬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뮤지컬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이길 바라며 세 곡 골랐어요. 첫 번째 곡은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의 All for Love. 처음 뮤지컬을 좋아하게 된 작품은 삼총사입니다. 작품도 재밌고 출연하는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 보면서 뮤지컬의 팬이 됐죠. 이 노래는 1막과 2막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두 번째 곡은 조승우의 지금 이 순간. 저를 뮤지컬에 완전히 깊게 빠지게 한 작품은 지킬 앤 하이드입니다. 그 유명한 지금 이 순간. 작품보다 다른 곳에서 정말 많이 불려서 사골 이 순간이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뮤지컬 넘버이기도 하죠. 조승우 배우의 열연을 보며 저는 이른바 뮤덕, 뮤지컬 덕후의 세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공연은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세 번째 곡은 이완 맥그리거, 니콜 키드만의 Come What May. 뮤지컬 물랑루즈는 원작인 영화처럼 귀호강, 눈호강하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 화려함을 그대로, 아니 더 화려하게 무대에 옮긴 모습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좋은 음악과 연기는 더욱 감동이었죠. 물랑루즈 넘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Come What May 신청합니다.

불금이라 설렘, 오늘 설렘송 사연은 6312님의 이야기였고요. 세 곡 들으셨습니다.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함께한 All for Love, 삼총사의 뮤지컬 넘버였고요. 조승우의 지금 이 순간, 지킬의 나이트, 이완 맥그리거, 니콜 키드만의 커먼 메인은 물랑 루즈의 OST로 함께하셨습니다. 아, 좋네요. 불금이라 설렘, 뮤지컬이라 설렘.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다들 좋아해 주셨어요. 지호앤님, 세 명의 가수가 한 사람이 부른 것 같은 완벽한 화음의 곡이죠. 저의 설렘송은 All for Love 하겠습니다 하셨고, 이너지영님, 사거리 순간이요.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들어도, 심지어 코미디 프로에 쓰여도 너무 좋더라. 아, 코미디 프로에도 쓰이나요? 근데 왠지 정말 웃기고 좋을 것 같아요. 햇살 한줌님도 사골 아니라 곰탕이라도 좋은 지금 이 순간에 한 표 주셨고요. 아론님, 영화 물랑루즈를 보고 어른을 위한 동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요.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배우들이 노래 잘하는 거에 또 놀라서 그 후로도 애청곡이 된 노래 커먼 메이에 투표합니다. 3528님, 고등학교 때 영화 삼총사에서 달타냥 역의 크리스 오도넬에게 홀딱 반했던 나. 지금 이 순간 차에서 하도 들어서 애들이 너무 지겹다고 했던 일. 물랑루즈의 바즈 루어만 감독의 댄싱 히어로부터 음악에 얼마나 조예가 있는지 보여준 물랑루즈까지, 와, 다 너무 좋아하는 곡들이라 벅찬 마음에 출근 준비 멈추고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세 곡 다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3520님, 3528님 어느 곡에 투표하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자, 오늘의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그대들을 가장 설레게 한 노래 1위는 바로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의 All for Love, 54.9%로 1위 차지했고요. 2위는 조승우의 지금 이 순간 31.3%, 니콜 키드먼, 이완 맥그리거의 커먼 메인은 13.9% 차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먼 메이 해서 커먼 메이 14%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렘 사연 주인공이신 6312님께는 순두부 외식 상품권 드리겠고요. 투표 참여해 주시고 설레는 이유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설레게 하는 노래 사연과 함께 팝송 3곡 또는 가요 3곡으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가요 3곡도 되는 거 아시죠? 말머리에 설렘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도 역시 말머리 설렘 달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5780님 신청곡이에요. 스티비 원더 S.

해리 스타일스의 목소리가 투명한 아침 햇살 사이로 흐르네요. 아, 좋다. 하루나 이틀님, 출근길이 이렇게 설레도 되나요? 행복한 스프님. 예스입니다. 그럼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설레는 출근길.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803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설레게 해주셨어요. 해리 스타일스의 사인 오브 더 타임스 청해 주셨고요. 그 전에 비잔돈님 신청하신 빌 위더스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Just the Two of Us 들으셨습니다. 5300님 시험관 준비하려고 오늘까지 출근하고 잠시 회사 쉬어갑니다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뭔가 뒤숭숭하고 분주하고 그렇게 하루 보내실 것 같은데 마무리 잘하시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또 예쁜 아기 맞을 준비 잘 해주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3271님 선곡들이 너무 좋아서 고정됐습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윤건, 김현우, 갈색머리 신청곡 보내드려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카멜린과 함께 김동률의 산책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